three, four. Show me what you got. Uh-huh. One, two, three, four. Show me what you got. 난 모습 있는 땅은 많지. 남들처럼 없어도 있는 척 자체만 도 그냥 cheesy.